0: 아부 산이 대니고 수박한 내가 아니 이 자가 보감나 수고 수박한 오늘 자가 자가 오늘 기사 수박냐캬
1: 아우승 말 마다로 퍼너로 카이 제서 퍼너 좀 카이가 카이 아랑 부자로 거송 카이마노 카이 다보고 사부티 보리 타니로 거 보송 리마노 녹니 감로 퍼너 제서 퍼너 감로 가도 좀 아랑 롱노 좀 아로 보송 파낭의 마노 Pundong no je nung sar mani abo murugi rok sar na phyo gui rok sar ada rok rai rok sar apung pisa sono sai khana de
0: ta do wa tin ni jora ba boro pun le khai

승호주라 오대 당사 카나라에나 사야라 어제 무비니 루차몽 루차몽데 루차몽데 또게니 세임만 꼭 타야 뭔가 사야라 아 루차몽고 커랑드카 스레야고샬 발라이 카나다도 루차몽

0: 사람 물이 캡을 쓰고 또 불가이자가 부터 캡을 불 아부 세티상아가 부터에 박사 그
1: 방구
0: 박사리 맡한 거 아부 하이라이자로 또
2: 아버노 라이데 하미야 도몽 도몽 도카게 센 보노토 쩐 아버노 마키 나이
3: 마치
2: 도 보노 야세 야마 도 나이 쩐
3: 마손 나이
2: 그 엄마 해노 거르봉로니 도몽 엄마 하이 라이자 하미야 도몽 도칸게 보노 허자니 오카라우니 비신디 살아야 꾸이네 다모다모노 쩐 키 나이 다모다모 가 함노 나르 나이 아버노
0: 아버 벨레노 마 살아이
3: 쩐 그 따북 때 태지 안 거로 사이 거나 나이요
4: 아석 자나 크나 바이카 Borokdo for Okni Tomongsamung Rok Norugi Castamurilla, Coglum Salitani Pai Manjaka, Borungang Machang Mongol de Promobi, Robin Rokishur, de Burma, Panana Tidulka, Machangjak Ojita, Tripura, Akasmanagortala, Oboni Logina Paika, Tinini, Dibur Charani, Cock Brok Panda.